0: 눈 그제지 희나시 디디 희시바차스 드라마 캘트마 후메이샤나 킬려마다 쇼니코 쇼플레이스마다 아트 캘트마 후메이시 디디 희나시 이 쿠트데데 콤덤도 다이히 킬러웨이 쇼타마 쇼라시
1: 켄츠
0: 아
1: 쇼트 쇼트
0: Hitzige Wicht, wenn du Eisen sah, heiß. Zerlulat, Bordat. Bachutlas, Kdor, Eiches, Stimmut, Sastra. Stolut, ist dort. Eis, Napsiche. Snanik. Snanik, oder Ikkilani his ask, Squani his soul, all his good. Who is his kick later could assume that? Dicht the end then. Splates the gutter. Or assume that.